0: 마도 알고 늘은 말했지. 하나 이제 안 오른 말이 오여오여라. 하나 거꾸로 또 느려 말라. 쨔쨔나 마라카 페로와라.
1: New music on Double J.